0: 그리고 사람들의 비비모
1: 긴좀 바꾸니 기대를 다이
0: 아노 긴좀 바꾸라 월바바 또
1: 다이
0: 아가야가야 이보스 누가 안가는 바라그론 와라타 가긴 바라코 아구 더더 오구르스 이만 우이 바리키도 발로세 기돌마도 인디가 좀 볼래 우리 디무슨 바이베 하 Baka tilaw sa balbal sa kurkun, hindi ka makabalo sa iya. Nakata!
1: Oh, kaya!